0: 아유, 야 미스 티랑 데 도나 가이족 난리 오카이 자만 기노
1: 봐봐 야 나까봐 잔이랑 네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거디 돈통나사 낭족봐
0: 나 죽동 나마이 코마스야 앙이 구숙 자나 스카랑 거 자나 만나 드빳 아가 차이긴 봐 안탕니 자나 스카 거 주소 거 나만나 나가고 나 위자마
1: 암바 너 자프레 띠문 자마노 나 사조고데 낭유비 애니 남근이나 사가니

0: 지급바 아로 가리낭 토급바 자니랑 거 왓보하 낭이베니 남그니는 남마 차아니 미슈 섬작랑 고서 자보하
1: 야고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우야팅아
0: 어이 루가 메네서 나라와 돗 콘타킨 스카이야
1: 플러스 F 친코 니가 침웨
0: 예 플러스 F 니금은 온 티서 타났 남은 겐마
1: 나마시야마 젠 살론 아 차아니랑 거 차온 비엔코 블라갓급바 망라갓급바 아로 추옹급바 비타민랑 동자온 만데니 잔치아니코 불그리아타 아로 비엔 비망코바 노마타 우니금은 사 차아니랑 코 브리온 플러스 F 친 낭급바 코사 브레보 우노 비타민 아로 아인 그낭 비엔 비망코 망라갓나 아로안 생발조케 라키나겠다 차아니 보스추랑 코 브리온 플러스 F 니 친 낭급바 코사 브레보 야코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 니가타 우야
2: Dona semana apsan ABG ABC Bishnupur Kwarni ke tahun ga matang kugen waranga na sak andalengon dukrang agana jisuri bataigen arobon chote balphak lengon ang janggi rang ga matanggen